기는 10월 동지선 달인 좌우 우유가 여가이 건강 한진 손이부터 삼천 달개가 여가이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 간상 여가이 육독이 문